0: 이거 실이 좀 이제 잘라. 아니 업 가봐요 뭐. 어차피 뭐 보시 뭐.
1: Un programa en galego feito por crianzas.
2: O programa de radio do colectivo Brincarmos.
1: Na Radio Filipín.
3: Todos os domingos de 11 a 1.